0: 네, 네, 네. 어제, 네.
1: 어제 가모. 어제 간?
0: 이야, 네. 아, 자, 자리 만나야 되니?
1: 자야 자리 좋아.
0: 어, 우리 그렇게 마술 깎고 가자, 자야.
1: 양은 가모, 아모, 아모, 뭐라 자야 하니? 너랑 뭐라 하던 일을 자야 하니?
0: 엄마한테 불러서 왔어요.
1: 어, 이야. 엄마, 끝났다.
0: 자, 너.